0: 야부간
1: 인도
0: 인도 하이 안야만테 오고로 지 그룹 회라 이거 시아헨 눌라 띠꼬 꽈르탄 이거 하이 내 오인도 하이 그런 거래 어제 졌어 거이 꼬리야 꼬제자 오